0: 내 녹록으로 알려도 돼.
1: 됐거든만 슬림이 뚜브니 군처럼.
0: 아, 다, 이, 슬림이 뚜브니 알로, 뚜브, 락, 슬림이 경랭이 막 뚜브니 알로, 니니금.
1: 아유.
0: 그러면, 어느 까다 알러가려고, 어느 까가, 시비기 뜨마가 이러면, 어느 까, 어느 까다, 알레 막동하고 락, 산다, 눈, 티비기 알라, 트다, 눈, 띠, 에이,
1: 아.
0: 테이머니, 따마니, 굿바가 부비타니, 굿바가 발리나, 흥정이 맞았지만, 이게, 그저 왁기음 하려나 그비님 토리금네고 위스티센 사라꾸눔 아까지막슨 오늘 달라한 말로미
1: 아군님.
0: 아까만나 타만나리 하려나 그비님 말했지만 그제는 하려 왁기음이 하려나 그비님 하려나 까도비님 개과 옥투메 또알로트 발르나 왁까부터비님 말아 그리고 대투만 이끄마디 비랍다 그마도 가져오는 양은 이그마도 흘락되는 옥수이 비하마탈로 보내마다 악군이 악습도 한다나 옥수는 비하마탈로 보내마다 흐릴로 각네 몽어치만 락서로니까 대추마이
1: 헬로나, 헬로, 내가 말로는 주문이 오가면 대충해, 그리고.
0: 대는 흐릴로 각대비 대도 그럭고 아베나로 그럭들고 대추마는 흐릴로 누구도 시름마다 세바가락은 윽과리와로 보내마다 아하고 그냥 비야 낙태다.
1: 아유, 국가가 유시원한 미세 박아가는.
0: 세바가룡을 기타하는 세면은
1: 안에 비 들어가면 헬로 박아가는.
0: 대면서 로또비니 밤에서 흘리러 갔다 오니입니다.
1: 배춤내로
0: 아 대추만으로 갔다가 로또비니 자꾸 올라가고 해볼라 흘리러 갔다 오니 기타 할라 까는 나서 갔다가 알고 있니
1: 흘러 옥토비 나 곱자가 모스트 모스트 했다.
0: 흘리 왜 그만 맞죠 흘리러 갔다 오니 자바네라 쪽수로 그래서 뭐라는 얘기를 하니
1: 아이.
0: 결국 놓고 하면 안 됐지만 칼로나 카르빈이 되건 백과 이 대만의 닭다움을 차니 물러놓은 거다 대만 대우마룩 수유미 이가삭크득 우마스트크락크득 칼로나니 대응아 무우마룩이니 굿바가 못했고 칼로나 카르빈이
1: 아이.
0: 대응아 우한다바 칼로나 무토리겠냐 아베트루미니 아르군 아흘라이니 하니체마다 국가 앞으로 할려나 하고 있나 윈터 허락
1: 아이.
0: 뱅알아라 두트에 외로운 새벽을 알아 다그락 손을 터가지
1: 굿잡, 맨.
0: 뱅이자가 우리가 흐지로 왔어요 미디비냐
1: 데니도 체비 럭크면 힐러 럭스미.
0: 손으로 갖고 웃통을 알아 두트에 외로운 웃통을 알아 내가 가름 했다가
1: 아이.
0: 손으로 갖고 웃통을 알아 두트에 외로운 웃통을 알아 두트에 외로운 웃통을 알아
1: 대가니 헬로 왔어요 밀려오니 어쩌니 곱자 밀려오려고 약간 오는 듯 차별이야 갖고서고
0: 급제부터 사도기네 마 급제 농매 내지만 비할라 달분이요 사비꾼은 뭐다 아가씨가 가일가 사비꾼은
1: 아이
0: 대말이 칼로나 이제 이니니까 칼로나 칼로나 그돌이니 뭐다 그러면 그러면 대인
1: 슬로우니
0: 칼로나는 또 급제부터 뭐다
1: 다가도 이 곱자 비밀차네
0: 내가 그랬더니 칼로나 가든
1: 아이, 유서 먹자, 자.
0: 이비니까 이니까 농다고 락토비니 불러 할로나노 할라이 괴롭히 그자로 보니 할로나노
1: 한미군 치독.
0: 한미우짜로 농자가 크게니 농자자가 토비니 불러
1: 아이.
0: 아 그시에니 안꼬는 못하 이니 안꼬는 농자로 카락토비니다 농자는 안꼬 농자자로 농자가 토비니 불러 또 할로나노
1: تماني قلت له تماني إني أنا غني لغم تكلم إني ويت أمشي
0: إذا كنت ما غاب بني عمر رأيت مني بني أب لا أمي قال بني أقول لك ديني نو أخطأ لو بني مر إني كنت أب بلقت بني بطني تاكا تاكا إني أمي سنو دوال ورمي
1: تكولي تتمنى أنكو حقلو نمر تكونوا أنكو دي تكو سلو دي تتمنى
0: جيت مني أنكو إني كوا إكي لقم غالو نمي دوب
1: دي ده هو ده متى لو جيت
0: أنا كنت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كذا
1: أنا كويا مش هقول لهم تمام ده تشماني
0: أنا زي ما كنت أنت
1: أي هندرينا على بيقولنا بتوني وتشل
0: تاني لقوا أنكو أنكو لبن الله الله يبي يترى

0: 안과 녹음을 두 번에 이 집에 돈에서 난 고르빈 자꾸는 안꾸면 이니와로 락돈에 비약다르게 마십다 되니빈 대메토 흡리빈 그
1: 아이.
0: 알라네 아무서 알루 농아갔던 이니 만남이 그러수나 비약다르게 마십다 나타르 아비세미 농아야로 락돈에
1: 안코이.
0: 안과로 락돈 아울텐 이니와로 락돈
1: 아이.
0: 아무서 알루 트럭그빈 간을 안과로 두벅네 이치가 된데도 그시우 타로니 오다니 독구자트 나갈로 두비나카 배트만음
1: 저 돈이 참아 소리 됐지만이.
0: 두부트라크 사람이 말했지만 안과학기로 대응 갈려나고 있어 오하루분이 됐지만 인인인가 되어가도 대번에 또하러 못할 랑화루분이 못하 대명은 이걸로 이스마가 이스마가를 들어오리 됐지만은 돈
1: 아이.
0: 대응 갈려나 간편은 부역벌레 타벌롱입니다. 이메트 까만해야 되는데 이노 티콜라도 낚아들고 암만해야 될것 그게 말하면 이역벌레 타벌롱입니다.
1: 간판이 꿀.
0: 템판이 꼴까로 늘리하게 하고 이 꼬라가는 것 같아요.
1: 아이.
0: 이리마
1: 읍세모 일리마셔모.
0: 이리마셔모 대마 아미자로 도와가도 깨뿐이 집중하는 도와가도 비약을 내는 것 같죠.
1: 아이.
0: 우선 일단 마음이 알만해야 비컷 대내타 불러오면 마코 기 가시 비이마라 마가마다 다이몽을 누울 때 빌리고 알만해야 비컷 그제는 이 아다한도다 깔리 아미소 골라베야 몰라 대면 아마 대면 대비컷 우리나라로 올라갔대. 때문에 잡으려고 지금 그렇고 잡는 게 올라온 게 없다.
1: 대마 걸어먹고 우리 때문에 쇼핑 비타 학과도 오늘날
0: 오늘 막
1: 아
0: 때문에 이제 남의 효과 대신 비타 학한 뭐라고 그렇게 비타 학일 된다.
1: 아이 컴퍼니 꼭
0: 그거 벗고 그제 내가 올 때는
1: 꼬박꼬 아이
0: 이제 아미샤 롤디 우버 아미샤 롤다 까헨이 아미샤로를 딱 눈이 가르냥 오고 역크다
1: 일라
0: 아크지마가 더 올라가면 있다
1: 아이
0: 가시 되는 거 알아 알아 알아 도움
1: 응.
0: 되게 영어 내지
1: 아이.
0: 대말이 대과 고급이 샬로바이 가일로가 그길로 막도나다 학급
1: 갈려고 쳐들려.
0: 대과 저기가 내야 저기가 내야 롱무지 아크지도 알아보니마다 칼로나 삐지마라 마 수군님이 합배 세고 낙타로 아버님 계시에는 하율미 대매토 하수고 낙타로
1: 합병세.
0: 합배 세고 낙타로 대치만이 칼로나 삐지마라 마 주변이 주변이 우타로
1: 아이, 자만 레이너 누나니 이따 할락 숨을 타야
0: 나 계시에는 대매토는 하율미 대매틀
1: 아이.
0: 낙타로 따가따가 삐지 낙타로 낙타로 오라 누나미지 백그릉아 따만 마늘이 마음에 백그릉아 하루가 수도 갔다 오르니 마늘이 따고 락콘 응한테 재밌들
1: 아,
0: 재밌
1: 지나마 따위.
0: 하루가 수도 갔다 오르니 대가 구투 대빈 막고임 따다 후에
1: 아이.
0: 아미 요미 대비 대가는 아미 사낙 따로 하니까 대마 저희가 내미 기억 차가 하빈 내일 나고 교디 사루가 나빠티 중에서고 아기록 지그 아기록 지그 다버님은 대가 빠녹지 합비에서 발롱 앞에 저 덮어 복도에 불려 기세는 나팔을 먹었거든 아 그치마다 덮어 카드가 가로크리 복도에 깐짜부터 위에 먹어
1: 다시 해봤나 처리.
0: 아 그거 하러 왔다 보면 호프도 됐더미
1: 기세나 허그디면 날로 황으로 맞다 닦고 하신 단어 허그디니 피곤하시죠.
0: 누구 얘기요?
1: 아이.
0: 다니면 하울을 먹는 적 지지말로 갔는데마다 알코니 또 막고는 와도 그냥 올려놔 빌라
1: 댓글이 아마추어로 우리가 맞더니 후기 따가면 허니 우리가 세우디 미니 오브니 티오가 다니는니
0: 누구자리로 놨다 올렸으니까 가위 먹을라 놨다 올리 우리 거기잖아 아다다 꼬은 또 가위 먹을
1: 아이.
0: 감미가 라고 놓는다 그럴까다면 감미가 라고 놓는 쪽과 하루 하루 뒤 잘 먹을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1: 아이.